이바야 아카시바니 무국청 많은 이 다운와 겨우지스 농도 미야마이 비자코 미니츠멀 봉어농 아오시 농도 글람근신동 봉화코 농도 절림신동 봉화코 미니츠멀 농 구히마누이 아오상 아셀 신동도 미역방아시체 초과코 농 로컬 델렌신동 초과코 미니츠멀농 사야사봉우상 초과코 미니츠멀 봉어농 보인신동 초과코 미니츠리어농 알루이멀 올라 Tenedaku minitirnong. Guhimanungi asinli tuusang nagami sa Sir English na yukpangashita. Tenedaku minitimernong Western music sandong. Tiakunong sayaka aibangashita. Tiaku minitlierpongonong. Delinungi linukusang hindi a Sir English na yukpangashita. Tukuaku minitirpongonong manani delinungi spotlight sandong. Tukuaku minitimernong hindi film gansandong. Asir Terakunong, Tanapoba Transmission Sindong, Shibangtse. Taunungwa Gyawatsa Sinong Damiya Majalitse. Manani Asinugitang, Yimiu Baptist Aruko Youth Department Asir Tungnesin Duluk Achanga, Tegalam Ganadamba Angashitse.

0: 좀 아이가 오다 다짐을 바디아농 안에 곳이야 이봐 빅팀지 금 낙지 아
1: 네.
0: 아수부터 트라이가 낙지 이마 스쿨이 온느스다 아직 녹당을 바이 라이 무삭록바 나 오다 라기 농 보았으자 다 쓰지바자 오당 강아싸 뜨물롱 시드망다들라 물론 선자장이 막이 적듯이 가서 기여받음 아이가야 더 미음지가 주발리라 송도야 아스라지 아달로르다나
1: 강아 주불 주시사 오닥스바지 아느기야 아주 응모대디 아슨리마보 오당 중월다 빌리머당 아시 아슨리마농아 맘마드티 아슨록 나롱아키 망아시 다달록바지 에이갈리 아슬탕아 승아 아슨록디농아 오당 준비하자야 너녹트츠르지 승우랑 너망랑
0: 아야
1: 너녹시 복사
0: 망하느라구나
1: 아이도 복사아정용아 그지 아 송올랑가면서가 기당 술죽스바 아다마 면서 뭔가 시독시라즈바 아다마 당 농구다 대지 올로라면서 기당 기왕자 빵빠차미지 진별 사가 뜻을가 성듯바야보 알리마긴다 좀 가면 되다 랑 말해
0: 아이도야 아이도야
1: 다는 우당 스테이션 아이가 농 우당 딜라디바카 두부리 다시 막이 미약듯바 우당 하나디바가 분노를 받나와야
0: 아니
1: example가 농 디마포 트래픽 농도 뚜고 바지능이 가바지 다시 강아당 busy 마방갈리 다농 뚜부 알리당 뚜부 얼방알리 농 아키당 가마나 숨가 되작당 뜻을 트래픽 말리당도 액시든 아이가 아지로 다서부 인약임도와 올다불다 딤바 아슬기자 마시드르라 농 땅야보 뜻을 트래픽도 아로글란 우당 파노기 인약바도 마중알망 빡다 쪽갈로 문셔 알츠 팀 마스보 뜻을 내니 워 다스 당도 주고 트래픽도 디시플린 게 되어 다스
0: 아오니
1: 당 뜻을 다시 야오로라 다스 봐 example 딜라가 나 오사가
0: 아오니 아오니
1: 이번 마지 오피스 팔라라 뚫루농 뜻을 victimize 메시 파녹 두시아 독자 증아 두부리 아동바 오피스 기지 농사 맨든 구바 농사 이닥 시 맨날 열 니부 뜸을 시부나 라마 빌 말어야
0: 시다가디 아지 시다가 근데 니 뜸을 가든 니 마보농도 가리 바이 아니르냐 글미 맨을 아워바 트래픽 오당 강아당 러시 아워가 농 다스 농 트래픽 폴리시 뜻을리아스 제단나지 이발라도 다 와지 반도 이거 저거 드디어 저거를 녹타갈리 야부 강아 기지라고 예발라야 다 아스지 아 지시다가도 하지 나 아직 담아 좀 과도 맘마스 다 좀가 아드마 이번 마지 기지라바지보 아직 눈 개지 심마지 아스라지 드츠랑 마스 두부리아 시닥바 우승이 몰라바 마지 아자기 냐츠라디
1: 당 이번 마지지 그사 진정 이 아두 닥스바 그사 마바 아가스바 농 디퍼런시 아이가 려고
0: 나오니
1: 인약김 농아디
0: 시타가디 다스농 이바자게 주고야 어당 뜻을잔노 잘라시야지 금속받은 안 스쿨이 유가 시사즈 브리앙아 속닥자 아 바녹 다시 강지 살라 주왕 다스 아스 이마오 닥장 다나 이듬 염염지 미디아 발랄라노 아스 리디오 농아 아스누기 마방시야 안누고 농우당 부즈분 붕어분 보이바지 안아 아지 오당 아순독 넘마 이바 awareness 순동바지 메든닥스 아스야 인디아 아 작농 이바 임임야 아이마워
1: 네
0: 다스농 넉치 동바지야 오당 뜻을자 누시야지 두부르자 누든 진장사 고고사 증오가 분시지 나오지 아스 팀 시사류 아가자 앙아즈바농 진장 아중고 닥즈즈아 수시 록디아 작농 금금시닥스바 순동발랄라스 캠빈리아 동더브라더바 이바 순동마바가마 인약뜻자수시 넉지동바지 땅지미바듬지 나가와지나 뜻을가지 아시아마 두부르가마 그사사사 우드메드 나가자 그지사나자농시사류 아스르우당 인약염 아작농지우당나 뜻을자 그사사지 트리트먼 나가지즈바 이바 인당 넉지동바지에디
1: 아아 근데 니 어당 녹사다 좀 가오야. 다스 농 컴 스머스 드능지 수닐 다스 농 하리아나 농예. 빠제기 바이낭 페이스북 농 스테터스지. 버처 다노즈라 컴 마스므르 드사당 갈레. 이보지 따보방 농 문닥서. 이보 녹사지 아키르글란 스테터스 농지 녹사야. 왓츠앱 농나. 나서글란지 어지 우다 바보 버처 든 땅옥바 녹사지 당 업로드스 바오야. 다서리 농 근데 아도 모디바이 라디오 농 프로그램가 만기 밭 다스가 리온도나 다스 농 파노게 기바 야강아가 다스 다스 지 안답당 브렉퍼스트 에 지르글런 파노 오당

아스나기 아람스왕 근 아튼방아시다기 마나니 드네다고 미네터농 구히마누이 아슨 리츠우상 나가미자 세어 잉글리시농 욕방아시자 이바야 가시원이 무곡종

이바야 아카시와니 문국총 아스나기 웨스턴 뮤직 센동 육방 아시오쿠 마나니 당마방 달리즘 문웅라드룩 롱콩아정아 사야가이방 아시자

0: 아, 제가 우동아 우리.
1: 아, 약탈 우월도 건너 봐. 니 다시 말고야.
0: 아, 약탈 우리. 아이야, 른다.
1: 오.
0: 야. 역시 유즈바 농도 덴다. 오시도와 보려다 우지.
1: 아, 오빠 강하시오야 우지. 여보, 둘러두야. 잘좀 다가당아야.
0: 아이, 저거야. 마방 동아 우월에. 나 도구즈바. 과 고도구지 농가래야.
1: 양해 가래 오빠이.
0: 아이 과과 니 고름지리 야 단루지 빌마야 하지. 아 당농 도장 보여본 남해 아해 우즈야 이놈 과분 도구르 니스라 누즈는 나 호중아 안스라 성능 무쯤미스 자 분음을 더그라 분농아 루즈므랑 누르던 오
1: 아이 오빠 도로고로 하방
0: 아하하 밀롱이 도광 여기만 향 도광
1: 아이 아이 도구디 헤이 헤이 우자다 누즈
2: 하우
1: 따로 골고야
2: 아야? 여보 강아 가라라도 골부
1: 구부에 우즈 가보바 단내 상능 야나 호장달 분을 요가야 해
2: 꼬꼬꼬 요마 두모아 하나 강아 가라라도 골부야
1: 구부에 도광다 샹도
2: 아야 려불 당하도 골노야 아동
1: 아이
2: 아 니야나 중지 불주 가다디 골 나 약자도 안 넣을 법이야 질질 주지 다시 한 김마바 깔은 약자 승아 보고당
1: 아니 저 니 당분하도 전오
2: 치치 단양 아니
1: 아 단우즈 니 지종나루야
2: 단내 지마 좀 왔나야 나
1: 지용하고 마바 불만야 보여야 열지
2: 순족 마다 먹어 항종 아누 시종한 마만 다갈 지 김마농 지시다 승바 한무동도 박아야지
1: 지대군 와르고 아니 지중을 온다 하고 사가 지대군 와르고 왔으면 이제 지중을 오노
2: 아하 술죽 와르다 자니 찌따당 와르
1: 저거 지중지 땅 동화로 와르
2: 야 땅을 배야 오다 강아 연애야 나
1: 니 땅을 마받는 강아 불러 마 약바야 구부르 날 놔치바 아자게 아이 열매양하자
2: 안능 당가도 구노 아동 중자니 하 항 어서 분함
1: 不能喂
2: 跟当时在不能喂 只是当中 还是大事的话
1: 记得过我
2: 是不是在中央呢 好呢 是在哎这样
1: 但是要不 这是不是是不是 但是要不 这是古人古人妹的呀
2: 那都是逻辑怪怪的 滴了啦滴了啦 我们是这样嘛 啊 但是这样啦 这是古人妈的 还是让不让不那 能把这 我还是逻辑 是在中央 但是我们记得的 滴了啦我们是这样
1: 你的那个人能够当不给咱们中国家我让要不你懂的呢咱们是你懂的是吗是没懂的我今晚讲你要讲去是不是中国人没讲了吗那可是我接的把手机还中国人也那样你懂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事吧没 哎哎，
2: 俺舍不得奥斯本那了，集中玩儿也能不容易还带的是，记得门等本着我上班。
1: 哎哎，
2: 是不是不中啊呢？没啊，俺在巴西啊，大概是，中是不中是？
1: 中
2: 是
1: 过过。
2: 还好不好？孤独不那红中。
1: 啊。
2: 啊，但那不也是嘛都俺能当得动嘛呢？俺那幺那么多，那么把命也卡着玩儿呀？
1: 过不都光大西吧，也都光啊西。你多的那么小，
2: 多王大勇啊，看他咋不养对他还养嘛？你王不能打字了是？打字喏。
1: 哎。
2: 啊，人都弄买了比王呢。
1: 我晓得那是你到位喏。
2: 还有呢。
1: 哎，我宝，我当儿我。
0: 哎呀，可是啊，东二路当儿去，阿从路弄。哎姐，我来送我们路儿去，那几门儿，我来那么阿咋不那路讲？哎，那弄到老婆媳妇那儿，我来领伢弄去。
1: 哎哎，我爸，送我爷他妈几忙
0: 哎？哎，看看自然带伢儿去，其他都呀，钱他妈就没去。
1: 我爸，
0: 啊我，
1: 呀，给些事儿呀？
0: 哎，去当啥吧去？